0: 됐어. 마음 그만해 놨다 이나.
1: 말을 뜨지 않아 그만해 놨어. 누구이잖아 성어 버스나 단수 너트로 먹었을 성어는 버스나 어줄래 타자 마발레 어줄래 걷지 말고 진짜
2: 마부 아미래 마부 걸대요 어바 아미 밀레로 버스와이